0: 날리는 차들 사방에 꿈틀대는 우산들 날씨는 흐림 공기는 맑음
1: 채비가 그쳐 고인물 위에 비춰진
0: 연회색 배경에 난 왜 여기 멈춰 섰을까 생각이 많은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다.

약간이 I want it, want it, want it. 돌아가보자고 지난 날 에이, 나를 파괴하던 시간과 에이, 시계 증오 혹은 열등감 한들에게 사로잡힌 삶 에이, 성공을 맛보는 지난 날 에이, 그때와는 뭐가 다른가 에이, 글쎄 크게 다르지 않나.

가장 깊은 곳에 너를 마주하지 지구 혹은 증오의 뭐 분노까지 그것 또한 얼마나 대려 허망한지 어쩌면 그것들은 마저 신기루 어쩌면 그래 그것들을 배움으로 열정을 강요받는 것은 나는 주심이란 단어를

네가 왔으면 좋겠어. 누가 나 대신에 좀 울어줬으면 해서. Yeah, 종일 비가 왔으면 좋겠어. 그럼 사람들이 날 쳐다보질 않았어. Yeah, 우산이 슬픈 얼굴 가려주니까. 빗속에서 사람들도 저마다 바쁘니까. 좀만 느리게 숨 쉴래. 평소에 내 삶도 내 랩도 너무 빠르니까. 지금 모든 게 제 위치로 하늘에 나의 그림자가 비치고. 난 어둠을 딛고 서 있어. 고개를 밑으로 내 발 뒤꿈치로. Yeah, slow rap, slow jam, slow rain, everything slow. Everything slow. Slow rap, slow jam, slow rain, everything slow.

들어 자꾸 내 창문들을 두드려 잘 지내냐면서 안부를 물어 And I answer 난 여전히 삶의 인질 죽지 못해 살진 않지만 뭔가에 묶여있지 나도 너처럼 어딘가 두드릴 수만 있다면 온 세상에 진하게 입 맞출 수 있다면 그 누군가 나를 마주줄까 내 고된 몸을 어쩜 받아줄까 제발 아무것도 묻지마 그냥 영원히 내려줘 네가 내리면 외롭지 않아 너라도 내 곁에 있어줘 잿빛 세상에서 살고 싶어 영원 따위 없는 걸 알고 있어 Slow rap, slow jam, slow rain, everything slow When it rains, it pours When it rains, it pours, it pours

말해 어디라도 있단 게 두려워 말해 어떤 밤이 날 삼켜도 나 포기하지 않아 No we are fine, we're shining

She's a weed gutter. 허랍허랍 네가 없던 처음의 그때처럼. 허랍허랍 네가 없는 이 She's a weed gutter. 허랍허랍 네가 없는 이 She's a weed gutter. 다시 내려.

차가운 새벽 공기에 넌 몰래 눈을 떠나 이 도시의 할머니 난 너무나 익숙해 내 어린 어날들은 아득하고 빌딩과 차들만 가득해도

없는 그네들과 딱 그네들과 좀 늦어버려 친구들은 툭하면 떠나겠다 해 난 끄덕거려 보지만 웃질 못해 너무 인정하기 싫지만 이미 난 너의 미움과 그 역겨움까지 다 사랑해 청기천의 비린내를 사랑해 선유도의 쓸쓸함을 사랑해 돈만 있으면 살기 좋다